0: 오빤 강남 스타일.
1: 라디오 디ffusione follonica. Seguici sui social e ascoltaci in streaming. www.radiodiffusionefollonica.it